0: processor for high-demand gaming.
1: Personalize however you want. InnovaStar 14. For gaming, for pictures, for anything.
2: まだいつものまつげ?私は一日中、プルントカール。根元むちっと、濃密まつげ。メイベリン、ボディマスカラ。メイベリンニューヨーク、変わろう。
3: Paano manood ng GSEA TV? Pindutin ang power button sa inyong remote. Pindutin ang menu at piliin ang channel list. Hanapin ang GSEA TV gamit ang up and down buttons. Pag nahanap na, press OK and enjoy watching.
4: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5: 여기 건물주님.
6: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
5: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6: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5: 아 이거 좀 값이 나가는데?
7: 나 깜짝 놀랐어.
5: 아 잠시만요.
8: 네?
5: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8: 진짜 열심히 살았어.
9: 나를 두란 피나카 콤프린 시범 바리다 서부 온 바얀 팬 뉴스 와인턴 와이 30pm
10: Ready and go!
11: Haharurot ang inyong umaga. Hatid ang mga hit blockbuster movies.

0: just how you look, it's how you feel when you show up as yourself. Enhance your beauty with Rosanne Beauty.
1: Naman 힘들어? 죽을 것 같아.
2: 지금 몇 세트지?
1: 한 세트?
3: 좀만 쉴까?
4: 그럴까?
5: 한 세트 끝내고 가볍게 톡 털자. 기분 좋게 상쾌한 바르탄산으로.

0: V케어 들어보셨나요?
1: V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 트위스 어 데이 미아르. 1인 1메뉴만 하자며 밥 생각 없다며 맞네.
2: 그럼 마무리할까? 든든한 식사 후 가볍게 속 털자.

0: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BOK 2.
1: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2: 여기 건물주님.
3: 아, 한다, 한다.
2: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4: 진짜 열심히 잘한다.

0: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시원해서 소름. 시원해서 시원서커. K2.
1: 나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2: 지금 몇 세트지?
1: 한 세트?
2: 좀만 쉴까?
3: 그럴까?
4: 한 세트 끝내고 가볍게 톡 털자. 기분 좋게 상쾌한 바르탄산으로 시원하게 한번 건강하게.

0: Beanie Versus, Sabado 2:30 PM sa SBC at mapapanood sa Player.
1: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여기 건물주님.
2: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
1: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2: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3: 깜짝 놀랐어.
1: 아 잠시만요.
4: 네?
1: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4: 진짜 열심히 살았네.

0: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시원해서 소름. 시원해서 시원서커. K2.
1: Camion Choco Biscuit. With extra chocolate and extra creamer in one biscuit will give a delicious chocolate taste. You'll want to try it again.

0: V케어 들어보셨나요?
1: V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 트위스 어 데이 미아르. 루트 세팅 완료. 전강 고가します. 진속に 接近 중. 몬스터です.
2: 오센도가 高すぎません.
1: ダメ.
3: ファーストは死んだ. 早く 彼らの 緊急 機関を.
4: これは想定外ですね。
1: 全てのカオスをゼロに。
5: 내가시원하게말해줄게。입자마자차가워서더위순삭。몸에붙지않으니까시원한바람이왔다갔다。시원해서소름。시원해서시원서커 K2。
6: 나만힘들어？죽을것같아。
7: 지금몇세트지？
6: 한세트？
8: 좀만쉴까？
9: 그럴까？
10: 한세트끝내고가볍게톡털자기분좋게상쾌한바르탄산으로

0: 내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1: 코카인 물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3: 깜짝 놀랐어.
0: 아 잠시만요.
4: 네?
0: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4: 진짜 열심히 살았네.